0: 你们俩喝不下去，有吗？喝不下去可以不喝了。
1: 参谋长给你打电话问你要兵，你一句困难，这兵就不掉了。你拿他说话当放屁！
0: 来来来来，你坐军长这个位置，来来来来来，军长让我喝酒我就喝酒，军长让我调兵我就调兵，没兵我邓宪阳亲自上。
2: 얘기하는데 주 바뀌어 보 준비 하나가 남았어.
3: 야, 내 쌀밥에 김치 준비라고 몇 번을 얘기해? 아니 한국군 2사단 보급부장이 씨 미국이냐?
4: 미국이었으면 좋겠다.

0: 형, 이 구군이 폭탄 지원을 늦게 해주는데 왜 그런 줄 알아?
1: 왜 그러는데?
2: 놈들 후방 병창선을 봉쇄하던 포화가 모두 사라졌어.
0: 어떻게 우리가 갱도 아닌 놈들을 치냐고!
3: 소령 김인표.
0: 형, 고사표 중대장인데 혹시 여기 올라오라고 시켰어?
1: 어. 중공군 새끼들은 갱도만 있지 전투기가 없거든.
0: 그래서 고사포를 배치하겠다